여우가 여우가 화가 제자장다 세눈노가 이룰반 바디에 내정거 반마기에 전노아 가르렛만 떠가루리에 판여시 너이네네가 이벨엘긴 이벨리에 딜라그여 갈헌눈 눌려 양

0: 아니 야만 그리 아는 이 우리 아들 그래요. 엄마 거니마다 그 우타우 회가 회가 우가모와 이와 아르 가냐휘 야리모니파 티키아반 야마니 또브라오 아마르 그 회가 사마타리 에그니니 마고 우보다 그그리 그 우마오방 아마파리 히로웨이 아는 이 우리 아들 그래요. 엄마 거니마다 그 우타우 와이가 엄마 그래 버리브라이 엄마 거니 그리 아타우 아고 마나 마이크 회사범은 디디하 와노와노 그거 하네 헤니모하 헤니모하 브루카르크 브루카르크 이바자 와유리 이만해 헤이보르크 아니야 그 우로 로소 타유이 아리이 로아다르 그래요 어 와마그구 구웨이크트 구웨이크트 회이크 또가나스크라 오브라자 휘 오이 아르 야타 오베 야나크리 후리하 야마니마 손타오베 미와니나 버르베 버르베 버마니 사이자우 사이자우 그거네마니 구보하 호레모트 대가를 보고다 대요 아니야 그 우물은 아리 로가 다르 그 배가 어 마네 그리 그 웨이크터 회이크 회야라야라 회그원이는 사리리베 회회 야무나마네 구야휘 응다우버파 타바르는 야우버리 그래대디워 고아이위 아리오라 와로그 아로와 와마고노니 레코오티 브루카라 와로카이니 로와 아야 마나니카 와로 에파 로이쿤 에 오보브 야 아이위 에로와 아야 구마네 마랭크 마랭크 에이나 까미야다르 벌리가 에 야노맘토 토마네 볼보리 벌리와인 흑놈 타보오네 모두 아이위그 아리에 아리에 휘이바가그 하고고 브로레레 이다냐 휘 그그마 브로로크 아버클리 니아니 냐오 오르소소위 아리이 벌리가 와마고니마다 구워두 까미야니하 페이터버 띠띠하 브아노호노니 헤니모트 헤니모트 브루카르 야노와무 타버라 버르브라이 특노니 타보위 아리 버리가 달고요 구베요 호 하마가구 구베이크테 가스라우 가스라우 아레나니와 흐라레오 아따우마 대야마구 대야마구 야르그노마모니 타보위 아리 버리가 달어 구베요 호 하마가구 구베이크테 구베이크테 기깐 샤마타리 샤마타리 마마가오 헤두하 기 아르 가스라라디 아니야 가스라모마 보타마구 보타마구 이나하와 구구데 이봐 가비쿠 시부마 베마쿠 아타 야다마바 으르카 자페 오웨 베베베 베베베 호아다마 구이 오 보아와 디디마 아에 에데가노 라비자이우 마도피 에 따라리오 구이미야 구이미야 무라마 무라마 페이터범 디디하 무라마이다 무라마이다 카미야르 벌리자오 에 야쿠파 모나마 온 모나마 온 야나마 토분 야나마 토분 페이 아르 오오몽이 나테니야 마이하 보야 보야 나테다 마이니헤 으르크 와로로와 로와 로와 카미야 와로나 로사마군 디나버 가그르버르 버르브라이 이바나버 아라 니아니헤 야쿠이미 구이미 하나 와이카 와이카 와막서다부 더 아이 와마그 버르가 구테니 구테니 에나 에나
1: Entre la forêt tropicale du Brésil et les bushmen de Juruansi de Namibie, qui ont chanté la pluie fine, s'accompagnant de leur hack de chasse, c'était deux chants de pluie survenus dans un rituel du chaman Yanomami et qui ne sont pas très musicales ou plutôt mélodieuses, car constituées principalement de paroles rythmées avec un débit assez soutenu qui va avec. Une pluie de Himalaya, c'est un très beau titre qui était donné à cette pièce longue issue de la collaboration internationale des musiciens traditionnels. Un peu à l'image des autres genres musicaux qui procèdent ainsi depuis longtemps, ce type de collaboration dans la musique traditionnelle reste encore un peu timide. Et là, autour de ce morceau, imaginé par Sujad Hussain, un groupe de musiciens indiens s'est constitué avec au milieu le Malien Mamadou Diabaté et son instrument de prédilection, la kora.